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아침에 첫 곡은 루이지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2장초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내린 뭐 1분, 또 TV를 보거나 식사하기 전에 잠깐의 틈새 시간에 또 이렇게 잠깐씩 몸 움직이는 것, 이 운동 간식이라는 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하면은 보통 막 일단 시간을 따로 내야 될 것 같고 운동복부터 막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저도 사실 이 방송 중에 음악 조금 긴 거 나갈 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벽 잡고 말린 어깨 라운드 숄더 펴는 스트레칭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런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몸 풀고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습관화하면 그게 쌓여서 꽤 그래도 운동 같은 운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 시간 꼭 채워야지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간식 챙기듯이 틈틈이 운동 간식 한번들 해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0: 맞지?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카티 프로 시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스테판 클레어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허장 소극집 전극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너무 좋은 곡인데 길이가 좀 있어서 항상 조금 망설이던 곡이에요. 쇼팽이 발라드 네 곡을 썼죠. 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원숙한 작품입니다. F단조 작품은 52고요.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5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진희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선곡표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름까지 있어서 조금 피아노 독주곡인데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독주곡이지만 이 음반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협주곡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이름이 함께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친구는 K장녀랍니다. 딸만 셋이죠. 친구의 엄마는 큰 며느리로 시집와 서름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하동 어느 마을에 오래된 유교 관습 탓이었습니다. 엄마는 세 딸을 단단히 동여매어 키웠습니다. 세상은 여자아이에게 위험한 곳이라며 집과 학교 사이의 좁은 길만 허락했습니다. 딸들의 귀가가 조금만 늦어도 엄마는 어김없이 동네 어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눈이 쌓여도 한여름에 폭염이 극성을 부려도 엄마는 망구석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딸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렇게 헌신한 엄마와 애증의 세월을 함께 건넜습니다. 어린 시절 가두리 양식을 당하듯 살아온 삶에 반발한 것이었을까요?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정주하는 삶보다 유랑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 길 위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세계 곳곳을 떠돌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과 마주칠 때마다 친구는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느끼는 낯섦 속에서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집을 떠나야 마음이 더 편할까? 왜 비행기만 타면 설렐까? 내 삶에 이렇게 눈부시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친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닿을수록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카메라를 들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여쁜 꽃, 눈부신 바다, 이름 모를 항구에 내려앉는 노을. 딸의 여정을 걱정하고 있을 엄마를 마음 한편에 품은 채 어느 날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해변에 닿았습니다. 햇살 아래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듯 했죠. 친구는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풍경인가 생각하며 셔터를 눌렀답니다. 친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다음에 같이 오자. 한나절이나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친구는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한사코 기어이 자기 딸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아무리 확대해보아도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암만 아름다운 풍경도 딸이 없으면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딸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엄마가 보고 싶어 한 것은 오직 딸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찾은 것은 꽃도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세상 한복판에 어여쁘게 피어있는 딸의 얼굴. 그것뿐이었죠. 가로등 아래 망부석처럼 서서 골목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단 하나였으니까요.

마망 루플루이 벨듀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진작가 이승원의 책 사라져서 아름다운 끝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딸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 풍경 속에서 계속 딸부터 찾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답장이 뭔가 웃기면서도 참 뭉클합니다. 생각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을 지켜주고 싶어서 자꾸 울타리 안에 두려워했고 딸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딸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엄마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 가로등 아래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던 것처럼 이제는 사진 속에서 딸의 얼굴부터 찾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뭐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 안에 내 자식이 없다면 그 풍경은 좀 허전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딸이 그렇게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좀 자유를 찾고 싶었지만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엄마가 떠오르고 이 풍경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던 그 마음도 또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8907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10월에 어울리는 편안한 기타 음악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향기가 나면은 기타 소리 듣고 싶어지죠. 마이클 호프의 Beloved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마이클 호페의 Beloved 보내드렸습니다. 기타 소리 참 좋죠. 빨강머리님이 따끈한 대추차 같은 곡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유 그 표현이 너무 딱인데요. 정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8907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제4권 작품 번호 47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들어왔던 곡들이 되게 많이 짧았어요. 그래서 두 곡씩 이렇게 엮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들으실 이 47의 첫 번째 곡은 즉흥왈츠라는 곡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곡만 보내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왈츠의 리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해진 틀에 또 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작품인데요. 우아하게 흐르다가도 또 문득 분위기가 달라지고 선율과 리듬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평범한 춤곡과는 조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앞서 들었던 제3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그리그의 피아노 어법도 느껴볼 수 있고요. 제4권의 문을 여는 즉흥 왈츠,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극집 4권 작문은 47 가운데 첫 번째 곡 즉흥적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길이도 좀 길고요. 정말 그 3권까지의 느낌과 조금 다른 약간 더 뭐랄까요. 그리그의 색깔이 더 짙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또 10월 되니까 이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혜숙님, 김미진님, 별빛지은님 등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이 곡은 뭘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동규가 노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원래는 스크립 가든이 만든 봄의 세레나데인데 김동규 씨가 이렇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을 음악이 되어버렸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하면 하하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서주와 마주르카, 리차드 버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리얼?

0: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아유 오랜만에 듣는 가곡 띄워드렸습니다. 함효영 씨 홍난파곡 사공의 노래 테너 박인수의 노래였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들으면서 여기 참 좋네요 하고 지금 PD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옥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772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정원님의 콘서트도 자주 가시고 매일 이 라디오를 듣는 우리 어머님 권회숙님께서 어제 저에게 도토리 묵가루를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은 도토리 묵을 만드는 저의 첫날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항상 건강해 주세요. 동탄에서 시니어 요가 강사 올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어머님 매일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요 메시지 들으셨겠죠? 직접도 항상 사랑을 표현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들으면 또 특별하잖아요. 도토리 묵도 성공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명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합시코드,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와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놀이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루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루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루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10월 가을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과 조가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 음악 들으시고 강소영님이 와 딱 듣고 싶은 곡이었는데 좋네요. 가을 느낌 물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차이콥스키에게도 가을은 이렇게 가을 좀 센티멘탈 했었나 봐요. 어제 마지막 마틴의 오프닝 곡으로 제가 이 곡 연주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갔는데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마지막 마틴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 마지막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아당님들 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52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딸아이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멋진 날에 결혼을 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간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10월에 이런 멋진 날에 올리는 결혼식이라니. 계절도 참 예쁘게 맞춰줬네요. 근데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말씀도 결국 또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겠죠.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 오늘이 아니라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또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간의 시간들이 다 괜찮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딸의 행복 둘 다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김혜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김혜영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42일간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는 걸까? 산티아고 800km를 완주한다고 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고민이 짠 하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지도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럼 왜 걷고 있는 것일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과 포도밭, 들판을 뒤덮은 빨간 양귀비 꽃들, 군데군데 우거진 노란 유채꽃, 그리고 성당 종탑이 보이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광장,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이 보이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풍경들이 처음에는 무척 낯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익숙해지면서 시골 마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베토벤의 이 음악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느꼈을 흥겨운 감정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막연히 전원이란 단어가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상상했던 시골 마을.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우리 시골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이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흥분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원 작모노 68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에리히 라인스도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산티아고 800km 순례를 다녀오셨군요. 가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걷는다고 내 고민이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뭔지 모를 기대를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마지막에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 풍경 바라보시면서 또 베토벤의 전원을 떠올리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서양의 전원 풍경을 보면서 베토벤이 이런 풍경 보면서 그 음악을 떠올렸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참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도 참 단정하게 잘 쓰셨는데 김혜영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궁금해집니다. 펼쳐보죠.

아침 일찍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 뒤로 펼쳐지던 온통 붉은 하늘. 사방은 고요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객들이 점으로 보일 때쯤이면 햇살이 퍼지면서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아침.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감각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그의 이 음악처럼 사뿐사뿐 사부작사부작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걷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이 단순함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단순하다기보다는 자꾸 있던 것이 빠져나가 가벼워지니 마치 음표위를 가볍게 밟으며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1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에사페카 사라네니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도 상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뭐 늘 듣는 음악이지만 이 음악을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 어둠 속에서 걷기 시작해서 걸으면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히 있던 것이 빠져나가 가벼워진다, 이 말이 참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걷는 동안 무언가를 더 얻었다기보다 오히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서 덜어졌던 거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이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뿐사뿐 사부작사부작 살고 싶었다는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혜영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메세타 평원은 끝이 없고 거칠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아득해 눈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상막하지 않고 따뜻했던 것은 땅끝 위로 무한대로 넓게 퍼져있는 파란 하늘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넓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 저도 모르게 여고생 때 합창대회 지정곡이었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파란 하늘처럼 제 머리와 가슴이 텅 비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구름과 하늘은 무심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념무상 같은 경지가 이런 것일까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소심해서 매사 크게 부풀려 소설 쓰며 미리 걱정하고 긍정적이지 못했던 스스로가 안쓰러웠습니다. 구름과 하늘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쓸데없이 많은 것을 이고지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반성했습니다. 어느덧 저도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느꼈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0: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서 문득 여고 시절에 부르셨던 노래가 이렇게 떠올랐군요.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저구름 흘러가는 곳이 이 산티아고의 넓은 하늘 아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나는 왜 걷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는데 42일을 걷고 난 뒤에도 뭐 꼭 하나의 정답을 얻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좋아하는 풍경을 만나고 또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고 마음에 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셨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김혜영님께서 산티아고에서 느끼셨던 그 가벼움과 평온함을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음악앨범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주아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선화공주님은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멀지 않은 시간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 북한산 그녀님, 우리 김혜영님 덕분에 오늘 가곡을 두 번 들으니 더 좋네요. 저도 애정하는 저구름 흘러가는 곳,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게도 로망입니다 하셨고요. 또 안학내님도 마음이 찡하다고 하셨고요. 박시인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 쓰신 분이 저와 연령대가 비슷해서 더 공감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인생은 살아보니 70대가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아마 비울 줄 아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나이여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5847번님은 구름과 하늘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저에게도 말해봅니다. 귀한 글과 귀한 음악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한 시간 선물해 주신 김혜영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글을 잘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쫄아붙어요. 그래 저렇게 글 잘 쓰는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말투와 글발로 써주시면 됩니다. 진솔함이 가장 큰 감동 포인트예요.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잠나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의 최애 발린 협주곡 3개 중에 한 곡인 시벨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D단조 오프 4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빅토리아 뮬러바의 발린 세이지 오자와 가지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은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에 실패하고 텅 빈 고향집에 돌아와 마음의 허기를 달랩니다.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을 혼자 해먹으며 들을 땐 몰랐던 엄마의 말들을 이해하는 순간, 비어있던 집안에 온기가 돌고 다쳤던 혜원의 속살에도 그제야 조금씩 딱지가 앉기 시작하죠.

밤 조림이 맛있다는 건 가을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영화에서 혜원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계절이 변한 것도 모를 만큼 마음이 텅 빈 사람을 본다면 맛있는 밤조림 하나를 입에 톡 넣어줘야겠어요. 가을이 왔다고. 그러니 곧 입속의 밤조림이 더 달아질 거라고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은 계절 오는 거 다 느끼고 계시죠? 입에 밤조림 톡 안 넣어드려도 되죠? 영화 리틀 포레스트 융진 걷는 마음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리틀 포레스트 배우 문소리님, 김태리님, 유진열 씨 나오시죠? 네, 일본 영화로도 원작이 있고 우리나라 버전도 있고 여기 오초의 법칙님은 리틀 포레스트 한국 일본 버전 분기별로 보는데 오늘 봐야겠네요 하셨어요. 저는 일본 버전은 못 봤는데 그것도 좋다면서요. 네, 정말 힐링되는 영화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계절 따라 바뀌는 식재료도 그렇고 음식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뭐랄까 아 처음 보는 위로였어요. 5202님 밤 얘기하셔서 뒷산에서 주워온 밤 깎으면서 영화음악 듣고 있으니 더욱 가을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밤 깎아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밤 깎는 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찐밤도 생각나네요. 작은 티숟가락으로 이렇게 팍팍 긁어먹는 거. 그리고 엄마 생각도 많이 하게 했던 영화였죠. 밥 푸면서 했던 얘기, 팥죽 쓰면서 했던 얘기, 방바닥 닦으면서 했던 얘기 같은 거. 여러분은 어떨 때 부모님 생각하세요? 최근에 냉장고 정리하다가 반찬통 보고 코끝이 살짝 시큰했다고 저 아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반찬통을 돌려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 하면서 이거 뒷말이 더 훅 오는데요. 네, 생각 안 하는 게 좋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어떨 때 생각나냐면 그냥 가끔 그냥 뭐 반찬을 봤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마의 웃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웃어주지 않아도 되는 웃음을 이렇게 지어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아이를 향해 웃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남들에게 없는 그 여분의 사랑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도 오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0: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카우보이 비밥의 왈츠 포 지지 이어서 들은 곡은 고양이의 보은 중에서 왈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눈앞에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한다면? 고양이의 보은에서는 주인공 하루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고양이를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하죠. 감사합니다. 사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양이 왕국 왕자라면서 초대까지 하잖아요. 현실에서 처음 보는 동물이 말을 한다? 초대를 한다? 따라가실 분? 저요? 전 안 가죠. 네, 무서워요. 만약에 강진의 고양이가 우리가 어느 날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꿈이구나. 꿈인 줄 알면서 시덥잖은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언제 아팠던 거,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거야? 이러면서 아픈 거에 관해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들, 이렇게 속마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아가의 속마음이 궁금하듯이 동물들, 반려동물들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친구네 고양이는 엊그저께 그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수술까지 했는데 눈에서 그 눈이 고양이 눈이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구슬이 갑자기 커지더니 구슬에서 또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고양이가. 와, 슬퍼서 흘리는 거겠죠? 너무 놀랐어요. 네, 조은지님. 가실 줄 알았는데. 아, 저 동물 따라갈 줄 알았다고요? 저 은근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네. 넌 누구냐? 막 이랬을 거예요. 네. 9431님이 오늘 엄마에 관한 글들도 많이 오네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항상 왜? 하면서 전화를 받으신대요. 엄마 그렇게 받지 말고 예쁘게 받아줘. 라고 하면 왜? 하면서 끝을 길게 말하신대요. 우리 엄마 귀엽죠?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9431님 귀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2170님 포스포스란 알밤 반갈라 티스푼으로 퍼먹는 것도 좋지만 달달한 밤양갱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달잖아요. 티스푼으로 퍼먹으면 엄청 흘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4209님 강희의 DJ님, 가을 되니까 해리와 샐리가 만났을 때 노래가 생각나네요.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 It Had To Be You 신청합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듣고픈 곡이 떠올라요. 제 자신도 어떤 때는 신기해요. 맨날 맨날 듣고 싶은 곡이 다르게 떠오른다는 소리시군요. 네,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4209님 신청곡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준비했고요. 그 전에 먼저 영화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한 곡 준비했어요. Comply With Me, 프랭크 시나트라 목소리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들바람님, 가을과 추억에 어울리는 음악 들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고향 가고 계세요?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1365님, 울 딸들은 제가 뭔 말만 하면 귀엽대요. 삼각김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서 그냥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다 벗겨서 흘리면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고, 자꾸 귀엽게 이럴 거냐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따님들 말투가 너무 진짜 사랑인데요. 왜 자꾸 이렇게 귀엽냐고 하셨다고. 자, 자유바다님, 강디가 하는 연극 보고 싶은데 서울 갈 시간이 안 돼서 대구에도 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직 지방 공연은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움이 마련한 선물이 또 있죠. 아, 다른 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10월 6일에 연극 클로저 팀이 영화음악에 직접 놀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진짜 놀러 오시는 건 아니고 초대서 전부 다 오시는 건 아니고 레리 역의 배우 오만석 씨 그리고 댄 역의 배우 이도윤 씨가 오시기로 했어요. 두 분 오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연극 얘기 또 영화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텐데 궁금한 점, 목격담, 과몰이 토크 환영입니다. 문자나 레인보우에 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남겨주시면 딱 좋은 사연 모아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영화음악 좋아하시려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뽈딱구르님, 강희님이 현실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울 강지 어느새 16살, 외출도 되도록 안 한답니다. 결탄코 다시는 반려견 통행 안 할 겁니다. 신청 꼭 부탁드려요. 좀 뭉클한데요. 콜드플레이 옐로우 신청해 주셨어요. 네, 강아지랑 같이 들으세요. 영화 보이후드에서 듣겠습니다.

님, 앨리스는요, 사이가 안 좋아서 몰데꾸와요? 크크크. 아니, 이거는 무슨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소지현 배우님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초록색 웃음님. 네, 그쵸. 근데 그날 이제 스케줄 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날짜를 한번 맞춰봤는데, 그날 오만성님이랑 이도윤님 나오시기로 했는데, 또 두 분, 여러분 또 다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신 거죠? 네. 저는 앨리스와 안나들과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도 좋지만 좀 편하죠,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또 색다른 재미를 또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뚜뚜뚜님, 강희씨, 올 3월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그냥 엄마라는 단어 보고 엄마라는 말만 나오면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엄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네, 아, 들으신 곡, 방금 들으신 곡 소개 제가 안 해드렸군요. 보이오드 중에서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으셨고요. 안녕 헤이즐 중에서 코다 라인의 All I Want 들으셨습니다. 네,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 곡은 어떨까 해서 신혜숙님도 신청해 주셨는데, 아이유님 목소리가 왠지 듣고 싶길래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드 나와 중에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올게요.

0: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셨습니다. 데미안님, 이 노래가 영화에 나온 적이 있나요? 하셨네요. 식스데이즈에 나왔었죠. 노을진 석양을 배경으로 이 곡을 불렀던 장면이 있었죠.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드 나와도 그렇고 다 뮤지션에 관련한 영화죠. 콘서트 영화거나 데이식스의 여행 일정을 다룬 이야기래요. 식스데이즈는. 그렇습니다. 최영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선물을, 응?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레몬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7: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가 선물님. 아는 분이 운동 간다며 햇살은 따가운데 바람이 시원하다고 톡 보내왔대요. 저는 햇살이고 바람이고 다 썰렁합니다. 엣지 하셨는데 일교차가 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겟아웃 중에서 차일디시 감비노의 레드본 띄우면서 저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픽.
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1: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단골 커피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지런히 쿠폰에 두 장 찍게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집도 알아놓으면 좋죠. 마음이 허할 때 들릴 수 있잖아요. 나가기 귀찮고 출근도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래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걷고 쿠폰에 도장 찍고 맛있는 떡볶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게 사는 낙이죠. 평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주 꼽아보세요. 하기 싫은 마음과 비슷한 크기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을 거니까요. 퇴근 후의 약속이나 주말에 대한 기대도 좋습니다. 그게 뭐든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사는 맛, 사는 낙을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임영웅의 무지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이수영 DJ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동안 12시에 만납시다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8723님이 저는 연필로 낙서하는 거 좋아해서 책상에는 언제나 노란 연필 있어요 하셨네요. 저희 회사에도 이런 분 한 분 계세요. 그 이지연 PD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지연 PD님도 그 연필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연필과 그 연필깎이 있는 거 봤거든요 제가. 연필의 이 그 사각사각 그 소리가 또 중독성 있잖아요. 이구이님은 주말에 친구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어요. 추석 전으로 계속 바빴는데 이제 좀 한가해져서 약속도 잡고 살맛 납니다 라고. 아 좋죠. 주말 약속. 여러분 오늘 오프닝처럼 그 내 인생에 조금이나마 낙이 되는 그런 순간들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될 거예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저는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소리가 만듭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

하야의 내 얘기 들어봐. 그리고 시크릿의 별빛 달빛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노래 멜로디는 참 좋아요. 근데 가사가 약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503 하나님. 금요일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장이 서는데요. 간식 종류도 많고 풍성해서 장 서는 날은 살짝 설렙니다. 장에서 파는 물건 중에 직접 콩을 갈아서 만드는 따끈한 두부가 인기 최고예요. 라고. 요즘에 아파트 장 서는데 별로 없는데. 아, 또 이 장세권에 사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 장 서면 꼭 먹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부 말고 회오리 감자라고 그 감자 튀긴 거랑 떡꼬치. 이 두 가지는 그 장 설 때 먹는 그 맛을 따라올 가게가 없더라고요. 아, 좋으시겠다. 오늘 또 두부 드시는 날인가요? 1418님은 양구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 두 번째 휴가 나왔습니다. 오, 충성! 집에 와서 만 원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 원 지폐인가 봐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주셨대요.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우리 아들 부대에서 근무하셨다면서 음료수 사 먹으라고 주셨다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대요. 군 복무 중인 모든 아들들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제대하길 바래요 라고 하셨네요. 와, 너무 따스하다. 이 그 군인들 사이에 여러분 끈끈함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너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보다가 로이킴 가수 아시죠? 로이킴이 그 해병대를 나와서 행사 다니는 그 장소마다 해병대 몇 킵니다! 라고 몇 끼야! 이렇게 객석에서 외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끈끈함은 세월을 뛰어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드님 건강하게 복무 잘 마치고 나중에 제대하면 또 자랑해주세요. 저희 이런 사연 좋아합니다. 시간을 흘러흘러 연결되는 사연 기다릴게요.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508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질풍가도 유정석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요. 서문탁의 3인곡까지 들어보자.

이찬혁의 비비드 랄라 러브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볼빨간 사춘기의 목소리로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김명욱님, 저는 개인 택시를 해서 음악 프로그램 많이 들어요. 특히 12시에 만납시다. 매일 듣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네요. 지금도 듣고 계시겠다. 여러분, 그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라디오 최고의 홍보대사님들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택시에서 듣고 이거 뭐지? 해서 따로 가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최고의 홍보대사. 열만 앰베서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틀어놔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2038님은 드디어 매실액이 100일을 맞이했어요. 지금 그 체에 걸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소화가 안 될 때도 찾고 음주 후에도 찾고 물론 음식에도 빠질 수가 없죠. 아주 맛나게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두루두루 잘 활용해야겠어요 라고. 매실액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자주 체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랑 매실액에 그 따뜻한 물 매실액 타가지고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마시는 순간 여러분 그 싹 내려가는 느낌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직접 만드셨구나. 와, 잘 활용하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체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그리고 신승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0: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좋네요. 9965님이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스산해서 텅 빈 가슴 쓸어내리며 조용히 가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오늘 왜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건가요? 감성 폭발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게 또 가을의 맛 아니겠습니까? 노래 잠깐 멈추고 우리 그러면 광고 듣죠.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부 끝곡이에요. 아, 그 전에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고 우리 오사공 PD님도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러브 발라드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부 시작하며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스피드였어요. 5868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수영 DJ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2: 도대체 어떻게?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NCT 드림의 캔디였고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빅스의 이별 공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리센느 얘기하다가 프리티걸 그 리메이크로 세대를 나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별 공식 이 노래가 빅스 가수의 원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명예 PD님이 아니라고 REF가 원곡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따가 원곡 찾아 들어볼게요. 반성하는 의미로. 7950님이 어머나 제 플레이리스트인 줄. 차에서 듣거나 러닝 때 듣는 노래들이에요. 열마는 언제나 신나는 노동요 들려주시네요. 몸이 무거웠는데 급 가벼워졌어요 라고. 이게 또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7613님은 가을 하면 떠오르는 색이 갈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핑크색이 땡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핑크색을 모르고 사셨는데 백내장 수술하신 후에 핑크색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한창 핑크에 빠지셨답니다. 라고. 뭔가 수술하시고 더 환하게 잘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지신 색이 사랑스런 핑크라니. 앞으로의 우리 어머님 인생에서 이 화사하고 사랑스런 핑크 빛깔이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핑크로 옷 맞춰 입으시고 가을 나들이 가시는 건 어떠세요? 이 노래를 배경삼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그리고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0716님이 방금까지 파워워킹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을 여자가 돼라고 눈물 머금고 하늘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또 이 노래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그리고 이은미 애인 있어요 였습니다. 애인 있어요도 그렇고 잊지 말아요도 OST잖아요. 드라마 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그때는 이 노래가 이렇게 가슴 절절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사랑을 하고 이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노래의 절절함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716님은 엄청난 사랑을 하신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파워워킹 하시다가 눈물 흘리기 쉽지 않은데. 0538님 하늘만 보고 가을이네 했는데 이제는 바람도 가을입니다. 금요일은 할미 찬스 쓰는 날. 껌딱지 손녀 유치원 하원시켜서 캠핑 가려고요 하시면서

정말 오늘 최고의 이 사진 한장 보내주셨거든요. 한 제가 볼 때는 네다섯 살된것 같은데 우리 아기가 낚싯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서 낚싯대를 잡고 있는데 어머! 아니 이게 아이 정령 유치원생의 이 포즈 자세가 맞는 건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도시어부에 당장 보내도 잘 적응할 것 같은 이 뒷모습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낚싯대 잡고 있는 어떠냐면요. 세월을 제 생각에는 인생 2회차 같아요. 우리 아기 월척을 낚을 것 같은데 할미 찬스 즐거운 캠핑 또 불금이니까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네요. 우리 0716님 또 우실 것 같은데 이승철의 My Love 띄워드리고요. K-윌의 오늘부터 1일 그리고 김종국 이 사람이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바로 저 효도할 때 효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시간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오늘 끝곡 띄워드리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다는 어리둥절해서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한동준의 FM팝스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FM팝스의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안이 벙벙해질 거예요.

뜻밖의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해서 어리둥절한 걸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어안은 순 우리말로 놀랍거나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혀 안쪽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One Night in Bangkok, Murray Head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아침 찬바람에 놀래갖고 어안이 벙벙했었죠. 이제는 따뜻한 햇볕이 참 좋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 덥다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더운 거보다는 추운 거를 더 좋아합니다. 굳이 결정하자면 더운 거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 다 안 좋죠. 그러나 굳이

0: 선택하라면은 추운 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엄청나게 추울 때요. 이 저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 그 무슨 추위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추위 때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한 몇 시간을 걷는 거예요. 아, 물론 그냥 걷는 건 아니고요. 어디를 이제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는데 몇 시간을 걷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딱 들어가면은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물론 이제 콧물은 질질 흐르고 막 그러지만 그 추운 날씨를 그래도 하여튼 지나왔다는 생각에 예, 아,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견디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물론 차비 있으면 버스 타고 갔죠. 차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0: 가면 집으로
1: 꾹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마돈나의 True Blue,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따르릉님이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줘요. 그러셨어요. 아, 좋은 노래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세요 또. 폴쉐 썸밋님이 횡설 수술하셔가지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좀 횡설수설하게 하죠. 저도 좀 가능하면은 횡설수설을 좀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잘 안 되네요. 열심히 하여튼 해볼게요. 근데 맘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화이트님이 마티 말린의 하츠 이 노래 10번 정도는 신청한 것 같아요. 한 번쯤 들려줄 수 있잖아요. 들려드릴 수 있죠. 당연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며칠 내로 꼭 보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며칠 내로. 야, 진짜 약속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Johnny Logan의 Hold Me Now. Cook the Books의 Your Eyes.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명절이 와도 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실 엄마는 이제 안 계십니다. 2년 전에 94세 연세로 돌아가신 엄마는 치매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시고 집에서 주무시듯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추석이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텃밭에서 가꾼 부추와 고추, 가지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힘들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냐면서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죠. 자식들이 죄송해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 엄마는 무척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거니까 맛있게 먹겠다고 하면 그제야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엄마는 음식 솜씨도 뛰어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김치를 인터넷으로 팔아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남편과 아들, 조카들까지 모두 엄마가 만드신 김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언니도 다른 건 안 가지고 가도 김치만큼은 꼭 챙겼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웅덩이에서 잡은 미꾸라지로 끓여주신 추어탕은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마저도 엄마의 추어탕은 세상 최고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남이 만든 음식이나 시중에서 파는 먹거리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맛있게 보이는 반찬 몇 가지를 친정으로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앞으로 절대 반찬 같은 거 주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가 보낸 반찬들 중에서 딱 하나만 먹을 만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자식들은 연세가 드셔서 명절에도 음식을 만들지 못하시는 엄마를 위해 친정에 갈 때는 각자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큰언니는 송편과 참기름, 둘째 언니는 김치와 재첩국, 셋째인 저는 과일과 반찬 몇 개, 또 막내딸은 술과 안주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올케는 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셨던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죠. 그러한 엄마는 저희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약해졌던 엄마. 지금은 하늘에서 두 분 다시 만나서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계시겠죠? 추석과 설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들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Carnage First Francis의 마마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에서 양경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하, 참 엄마의 김치,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입에 남아있죠. 입속에 남아있습니다. 생크림님은 아 남원에 사시는 큰언니 추어탕이 일품인데 큰언니 추어탕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추어탕은 사실 집에서 끓이기는 쉽지 않은 음식인데 잘 끓이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아 그레이스님이 명절 전에 항상 너무나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프죠. 직접 갈아서 끓여주시는 추어탕 정말 맛있어요. 손이 얼마나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예. 8063번으로 어머님이 주무시듯 곱게 가신 것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가셨으니 그곳에서도 아버님과 잘 지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경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성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성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Bad Boys Blue의 I Wanna Hear Your Heartbeat, CC Catch의 Heaven and Hell 두 곡입니다.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0: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8: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9: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 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0: 위제로
1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2: 일양약품.
1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4: 경리나라.
15: 중화역 가까이
16: 새집이 라온.
15: 기다려온 서울 새집
16: 드디어 라온.
1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8: 1533-1566 세라하임.
1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5: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한동준의 FM팝스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김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Victory. 코리아나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예전보다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뭐 관심이 이렇게 많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제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빅토리도 신청곡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 시작된 지 꽤 됐는데도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뭐 하여튼 예. 네. 그렇습니다. 강산해 님이 88 올림픽 때 들었던 코리아나의 빅토리. 88 올림픽 때가 아니죠. 88 올림픽 때는 핸드 인 핸드고 그 이후에 아마 빅토리가 나왔을 거예요. 핸드 인 핸드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송윤숙 씨, 깻잎 김치, 쪽파 김치 두 가지 만들어 두니까 뿌듯하네요. 여동생들과 나눌까 해요. 그렇습니다. 이 김치를 이 김치를 보통 많이 담그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혹은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다 나눠서 드시면은 훨씬 좋죠. 7831번으로 부천의 57번 버스 한동준님 방송 나와요. 신나는 곡 얼마나 반가운지 약속 있어서 듣다 나왔는데 진짜 아 이제 집에서 들으시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부천의 57번 버스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도 좋은데. 출영천님은 계산서 발행하다가 졸았어요. 신나는 음악 부탁해요. 아, FM 팝스는 늘 신나는 음악이 함께하죠. 졸리시는 분들 또 FM 팝스와 함께하시면은 졸릴 틈이 없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은 주말까지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끔 또 감동 있는 그런 우승이 아니라 꼭 승부를 떠나서 이렇게 감동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

0: 주시는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레인보우 탁 깔아놓으시면 아주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딱 적절할 겁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토토의 아프리카, 모즈 스캥스의 조조, 다릴 홀 앤 조너츠의 키스 온 마이 리스트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감성 풍덩이 님이 가족들 완전체로 12년 만에 해외여행 왔어요. 지금 대만 도착해서 지하철로 타이페이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자랑해봅니다. 몸은 해외에 있는데 귀는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좋죠. 해외에 가서. 대만은 뭐 시차 없죠. 시차 없으니까 지금 뭐 괜찮죠. 비스타탑님은 잠을 깨려고 볼륨을 키웠더니 사무실 밖에 지나가시는 분이 다 쳐다봐요. 좋죠, 뭐. 쳐다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아까 저 코리아나의 빅토리. 제가 헷갈리지 않으셨냐고 그랬는데, 그때 그 88 올림픽 때 그 공식 앨범에 이 핸드 인 핸드하고 빅토리가 다 있었네요. 아, 저는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빅토리가 훨씬 이후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이고, 예. 많은 분들이 오류를 고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오류가 났을 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나 위너의 Conquest of Paradise, 루이스 터커의 Midnight Blue.

Kenny Loggins의 Footloose 그리고 이어서 빌리 조엘의 Tell Her About I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이렇게 아까 계셨는데 그래서 아 Conquest of Paradise 다나위는 문경도로님이 신청하셨네요. 울루스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자칫 못하겠습니다. 자 한동준 FM 방 아, 여기 김경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예. 아, 소승근 작가가 찾아줬습니다. 저는 못 찾아가지고 김르네님이 아 빌리 조엘이 이 노래는 그냥 어깨 들썩이면서 박수치고 흔들거리고 싶은 항상 그런 곡이에요. 출근길이 조금 기분이 업돼서 다행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지금 출근하고 계세요? 오후 저 근무신가 봐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라이오넬 리치의 Ball.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요. 한동준의 FM 팝송 오늘 끝곡은 레인보우의 레인보우 아이즈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 포터.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강아지들은요, 차를 타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 냄새도 맡죠. 어제도 봤을 텐데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신기한 모양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풍경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봅니다. 세상이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죠. 오늘은요, 늘 보던 것도 조금 오래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조용필 씨의 들꽃이었습니다. 9410번으로 주셨는데요. 재량 휴업일이라서 나흘간의 긴 연휴 첫날이에요. 가을에 상큼한 바람처럼 날씨도 너무 가을가을합니다. 요즘 매일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야, 재량 휴업일, 나흘간의 긴 연휴.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다른 요일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 날이잖아요. 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음악 감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가요 속으로 시작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

절경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명태.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서울세.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맘에 파다 아픈 파랑새 빛이 신날게 빛이 예뻤어

혜연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이문세 씨의 파랑새 두 곡이었습니다. 3684번 이제 나이가 드니 바람도 하늘도 너무 예쁘고 소중하네요. 강릉에 있는 딸도 윤슬이 예쁘다고 사진 보내줘서 저도 가요 속으로에 보내봅니다. 아, 사진 잘 봤습니다. 이게 생태저수지라고 하는 곳인데 아유, 이 호수에 이 윤슬이 너무너무 반짝이고 예쁘네요. 예쁜 사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선정되신 분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할게요. 오늘 베스트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 간장게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9110번으로요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를 신청하시면서 삼척에 가면 뭐가 유명할까요? 강원도 삼척이요. 이번 연휴에 5년 만에 다섯 식구 가족 여행을 가거든요 하셨어요. 삼척.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찬스 한번 쓸까요? 혹시 삼척 어디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삼척 아주 유명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10분 정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삼척 하면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삼척 동자. 그건 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찬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정현 슬픈 바다.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유열씨의 노래였습니다. 436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게시판에 삼척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 보내주실 때 신청곡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다 삼척. 삼척에 관한 이 추억들 그리고 명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 또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7번째의 만남, 이 코너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177번, 어떡해요? 벌써부터 따뜻한 물에 손 씻는 게 좋아요. 벌써라뇨. 차가워요. 너무 차요. 찬물. 샤워할 때도 보면 이 뜨거운 물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뜻한 물이 아주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에요. 양희은 가을 아침.

0: 김종국
1: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삼척, 강원도 삼척에 가보면 좋은 곳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될 듯합니다. 와, 이 글들을 보니까 저도 삼척 한번 훌쩍 갔다 오고 싶네요. 일단 장호항 그리고 유명한 환선굴 추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8735번 삼척하면 7번 낭만국도 꼭 달려보세요. 한국의 나폴이라는 장호항, 역사 깊은 촉성루도 좋아요. 3137번 삼척은 무조건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 아찔한데 바다색을 위에서 바라보면 천국이에요. 해안도로 따라가면 강추입니다. 자,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씨, 삼척 무릉별 유천지 추천해요. 라벤더 시즌이 좋지만 코끼리 차와 열차가 있어서 남녀노소 풍경 보고 천천히 걸으며 보기가 좋아요. 시멘트 아이스크림도 드시고요. 삼척 번개시장이요. 2410번. 새벽부터 저렴하게 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작은 시장. 사과를.

하고 살아있는 오징어를 땅바닥에 막 던져요. 오징어 좀 비싸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다 선물을 못 드려서 참 죄송스럽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랜덤으로 선물 보내드리고 또 10분께는 브로트아트 빵과 쿠키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신용길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김광석 사랑했지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조정희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윤한기 씨의 노래죠. 나는 행복합니다. 5123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아침 일찍 둘째 딸이 그동안 고생해서 응모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딸 박소영 축하한다 라고 하시면서 5123님 본인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군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하셔도 될 만합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따님 박소영 씨.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미 씨의 노래 보이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까요 삼척 여행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무릉별 유천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분께서 써주셨단 말이죠. 동해 시민 애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2890님인데 무릉별 유천지는 삼척시가 아니고 동해시에 있는 곳이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요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예, 동해시에 있는 곳이군요. 무릉별 유천지는 뭐 삼척이나 동해 강릉 여기 다 가깝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289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 계속 준비하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손병성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고영관 씨 그리고 권순우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들은 서일대학교 식품공학과에 1979년 학년도에 입학한 동기 고영관, 권순우입니다. 제가 중간에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옮기긴 했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권순우의 고향인 김천 황악산에 캠핑도 갔었고 친구들이 남양주에서 포도과수원을 했던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나중에 고영관은 건국대 축산과에, 한경호는 경희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 씨의 목소리죠. 3970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일대학교 식품공학과에 1979학년도에 입학했던 고영관 씨, 권순우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문자하듯 연락주세요. 샵9390으로 오늘 사연 소개되셨는데요. 손병성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9199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유 참 다행입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허리를 다쳐서 1년 넘게 옷장사를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열심히 잘 들을게요 라는 글도 보내주셨는데 1년 동안 장사를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이제 완벽하게 건강하십시오.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금방 제가 보내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고 우리 작가님이 보내드려요. 금방. 9353번 그리고 권영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신계행 가을 사랑.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명곡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 가을이구나 싶어요. 이지현 씨가 사연 주셨는데 유심초 사랑하는 그대에게 370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듣고 또 신계행 씨의 가을사랑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글을 주신 듯해요. 명곡들이죠.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가요들 함께 하시면 명곡들과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배경음악이 되죠. 0337번 지금 여고 동창생 6명이요 일본 다카마스에서의 추억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낸 며칠이 너무 행복해서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

0: 도움이
1: 많을수록 또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무슨 해바라기에서 같이들 이렇게 찍은 사진 재밌네요. 자, 민순영 씨는 30년 친구처럼 지내던 큰딸 시집 간다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쓸쓸한 요즘이에요. 그럴 수 있죠. 민순영 씨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듯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기운 내시고요. 김연화 씨 33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화이트 네모했고.

말을 하기가 싫어요. 소리새 가을 나그네. 더 볼륨을 높여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8528 그리고 김종성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그 전에 들었던 SG 워너비의 내 사람, 9183 김명희 씨고요. 아까 유심초의 노래 사랑하는 그대에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었는데 그 노래 쭉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속에는 사랑하는 그대에게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오늘이 그래요. 자, 정신 차렸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쇼파에 늘어졌습니다. 좀 풀어지고 싶어서 라디오 켜고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다고 6983번으로 신청하신 그 아름답던 그 소중했던 조대현 씨의 노래 청해 주셨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마침 이 노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은미 어떤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둘째 딸이 그동안 고생해서 응모했던 공모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사연 보내주셨죠. 5123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689번으로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홍제천 1시간 걸어서 가는 퇴근길이 좋았다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홍제천 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좋죠, 그쪽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편안한 휴식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2654번으로 신청한 노래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

0: 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6시면 어두컴컴. 그래서 그런가 일찍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10월 되니 바람끝이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집에 일찍 가고 싶어졌어요. 집에 일찍 들어갈 이유가 더 늘었다면, 아, 그러길 잘했구나 할 만한 것들도 하나 둘 늘면 좋겠어요. 서늘을 넘어서 좀 춥다고 느껴진 오늘, 사람이 만드는 집안 공기, 이게 훈훈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다. 그렇겠다 해보는 저녁입니다.

마이클 잭슨, Love Never Felt So Good.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솜씨 좋은 사람이 오늘 무슨 찌개 끓여놨어. 그러면 집에 일찍 가고 싶죠. 피곤해서 걸음이 늦춰질 때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애기 사진 찍어서 일찍 오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얼른 가야지. 힘이 좀 나죠. 동네 맛집에서 먹고 들어가자. 데이트 신청 받아도 좋고요. 같이 하자, 같이 먹자는 얘기는 늘 귀갓길을 서두는 이유가 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집의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춥던데 집안 공기가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2: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1: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0: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Carpenters, There's a Kind of Hushy, Lisa Ono, Pretty World 들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좀 전에 통화했는데 쌀쌀하지, 따뜻한 국물 땡기지, 동태탕 배달시켜 놓을게, 얼른 와! 그러던데요. 모두 다 행복님이세요. 감자 듬뿍 넣은 갈치조림 하고 있어요. 집안에 열기 가득, 애네 꿈님. 집안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6771님께서 용신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경화 작가님이랑 지연 PD님도 떡볶이 좋아하나? 내일 개천절 빨간 날이라서 오늘 월급이 입금됐거든요. 한턱 쏘시는 건가요? 내일 빨간 날이라서 빨간 거 먹어야 되는 건가요? 떡볶이 다 좋아해요. 아니, 지연 PD는 좀 맵찔이던데. 예, 아주 매운 거는 잘 못 먹는다고 막, 예, 그러던데. 그래도 뭐 한턱 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달려갈 수 있습니다. 8723님께서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요. 바람을 느끼러 중학교 앞에 놀이터까지 걸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의 차인벨 소리가 저녁 스케치 시그널송 똑같은 거 있죠.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네요. 8723님께서 주셨는데 저희 시그널송 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요게 나온 거죠. 그쵸? 이제 이 음악은 그래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30년 전에 정말 CBS 음악 FM이 처음 개국할 때 이 그 시그널송은 정말 여기에서밖에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좀 좋다. 이 음악 뭐지? 이렇게 약간 낯선데 꽤 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랬던 음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30년이니까 이건 뭐 저녁 스케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바라켓의 Whistler Song, 이거를 지금 널리 퍼뜨린 건 저녁 스케치다.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 하나를 마치고 왔는데 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요. 돌아와서 이불킥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이불킥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에 물도 주고 화분에 물도 주고 빨래도 개고 주말

계획, 그 다음 주말 계획, 내년 휴가 계획까지 신나게 짰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캐치님들은 뭐 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바 Lay All Your Love On Me 074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패션 보이즈입니다. It's a Sin.

아픈 발가락이 끌며 막히는 도로 뚫고 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 보냈는데 음악이 위로가 돼요. 2195님. 와, 택배일이 힘들지 않아요. 음악이 보약 같아서요. 루아 레나님이세요. 보약 드셨어요. 시셀의 Spread Your Wide Wings. 0707님이 청해 주신 노래. 가레스 게이츠 Say It Isn't So 7024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936님. 오늘 12개월 된 늦둥이 딸이랑 단둘이 나들이 다

다녀왔어요. 차만 타면 울어서 엄두가 안 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울고 방긋방긋 제잘제잘 옹알이 하다가 잠들더라고요. 아이 셋 키우고 살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오늘 정말 힐링하고 왔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473님, 저 서울 살다 청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오늘 서울 왔다 갑니다. 단골이었던 서울 동네 미용실 못 잊어 의르로 파마하러 왔거든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아직도 버스 아니라니까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존 메이어 그래비티 들으셨고요. 에바 캐시디의 트루 컬러스 272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단골은 의리죠. 청주에도 미용실은 많겠지만 의리로 서울까지 오신 나를 알아주고 나의 머리 스타일을 알아서 살려주는 그런 건 단골 가게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4373님 청주로 잘 돌아가세요. 커피 한 잔 받으시고요.

1636님의 나들이 12개월 따님도 유모차에서 가을 햇살, 가을 공기 즐기면서 너무나 좋아라 했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받아주시고요. 버스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녁 스케치가 들려요. 연휴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안효성님이신데 김포에 언니 집 왔다가 버스 탔는데 이 새로운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문자 남깁니다. G6000번 지금 버스에서 지금 막 들어온 사연이니까 막은 아니지만 한 10분 전에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퇴근길이 엄청 막힌다고 여기저기서 오늘 왜 이렇게 막히죠? 연휴 시작이라서 그런가요? 그러고 계시거든요. 꽉 막힌 도로에서 6000번 버스 기사님도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마이클 런스트럭 Take Me To Your Heart 박준호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퀴즈 풀러 2부에 꼭 오세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도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만 둘인데 다 대학생이고요. 기숙사 생활에서 연휴 때 집에 오지도 않아요. 남의 편은 오늘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퇴근길은 좋아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집에 가볼게요. 가을이님이시고요. 결혼 27주년 속초 여행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엄청 막혀요. 저희 결혼기념일 여행에 저희 아들이 용돈도 보태주고 기분 좋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 천천히 여유있게 오세요. 7430님도 지금 듣고 계시다고. 바스야 아스트로드 이상신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공연 초대합니다. 아테네 법정에선 소크라테스와 고발자 멜레토스의 치열한 변론이 강렬한 힙합 비트와 랩으로 펼쳐진다.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10월 9일 한글날 저녁 6시 공연에 캐치님들 5쌍 초대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 그리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고 후에 퀴즈 풀고 가세요.

0: 피부톡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야죠. 오늘 대단자 분 중에 가을맞이 빠마 하고 오신 분 계셨죠? 계절이 바뀌면 옷 한 가지, 헤어스타일 하나 변화 주고 싶어요. 운신의 폭이 적은 일상에서 이런 자그마한 변화가 기분 전환용으로는 딱이죠. 그래서 오늘 저스트 퀴즈는 헤어스타일 퀴즈 나갑니다. 우리 시간을 돌려 80년대로 가볼 거예요. 한 드라마에 나온 4차원 감초 역할을 했던 배우가 이 머리를 했는데 그대로 배역 이름을 딴 헤어스타일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헤어스타일이기는 한데 애들이 하면 귀엽다 소리 듣고 어른들이 하면 좀 잘못 자랄랐다 이런 느낌? 아니 너 그 땡땡이 머리냐? 이런 소리를 듣곤 했던 이 잊을 수 없는 헤어스타일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맹구머리, 2번 영구머리, 3번 칠뜨기 머리, 4번 호섭이 머리. 저스트 퀴즈, 오늘은 한 드라마의 4차원 감초 역할의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 미용 역사에 남을 헤어스타일이 되었는데 일자 앞머리가 포인트였던, 아직도 아이들이 하면 귀엽기 그지없고 어른이 하면 망했다, 집에서 네가 잘랐지? 이런 소리 듣는 이 헤어스타일의 이름은 뭘까요? 하는 게 퀴즈입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류승룡 씨가 이 헤어스타일을 해서 배역에 아주 찰떡인 헤어였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런 헤어스타일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맹구머리, 2번 영구머리, 3번 칠뜨기 머리, 4번 호섭이 머리. 보기 중에 답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 80년대 추구미가 담겼던 헤어스타일은 없네. 나는 한때 미스 코리아의 전유물인 사자머리로 머리숱 자랑 좀 했었지. 나야말로 장구경 머리로 여심 좀 울렸지. 정답과 함께 80년대 내가 했던 헤어스타일도 좀 보내주세요. 레인보우로도 오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도 하면 됩니다. 저스트 퀴즈 참여하면 추첨해서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멜리아 슈퍼스타 보손의 One in a Million 그리고 블루의 One Love는 허진영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후섭이 머리죠. 근데 드라마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드라마 이름이. 드라마는 행복한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이덕화 씨가 형 정섭이. 요건 기억나요. 이덕화 씨는 기억납니다. 동생이 문용민 배우가 맡았는데 후섭이었습니다. 극중에서 엄마 역인 정혜선 씨가 양재기를 엎어놓고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비슷한 장면들 다 떠오르시잖아요. 2880님. 아, 후섭이 엄마가 냉면 그릇 엎어놓고 후섭이 머리 자르던 그 장면 생각이 나는데 예, 거의 지금 예, 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저는 13살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무릎까지 오는 머리를 하나로 따고 다녔어요. 일명 댕기동자 머리. 에? 13살까지요? 청학동에 청학동에 사셨나요? 2880님은 그런 머리로 다니셨답니다. 저는 20대 닭볕을 머리하고 디스코장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내 머리 누가 더 높게 올리나 높게 올릴수록 나는 더 많이 힘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0456님. 아, 저 20대요. 양갈래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빨간 머리 인처럼요. 3927님은 그런 머리로. 저 깍두기 머리 김치 좀 먹고 다녔습니다. 6659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머리를 싹 짧게 잘랐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들르자마자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오! 강호동이다! 행님아! 하면서 놀리는데 저 어떡하죠? 저 스타일 변신하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천하장사 포스를 얻었습니다. 7791님. 아, 근데 지금 약간 격론이 벌어졌어요. 이 호섭이 머리가 바가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아 이거 바가지 머리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가지 머리가 아니다. 지금 노경아 작가가 그럼 바가지 머리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 나미와 붐붐에서 댄스 듀오 붐붐 있잖아요. 붐붐의 머리가 바가지 머리다. 호섭이 머리는 뚜껑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붐붐 머리는 이렇게 바가지 머리는 그 얼굴에 이제 그 라인을 요 귀 밑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동그랗게 오는 거고 호섭이 머리는 중간에 이 밑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몇 년 전에 투블럭 컷을 했는데 호섭이 머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때 대인기를 끌었다고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아 이거구나 이 뚜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젊은 남자들이 살짝 웨이브를 넣으면서 이 머리를 또 하고 다니는데 되게 멋스럽기도 해요. 근데 뭐 영구, 맹구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영구머리는 아시죠? 영구머리는 까치집, 듬성듬성 기계충 자국까지 있던 그 헤어스타일이고 맹구머리는 봉숭아학당에 그 삼단 같은 머리를 따서 길게 늘어뜨린 조선시대 총각 헤어스타일. 칠뜨기는 칠뜨기도 알죠? 그냥 시골 총각머리 약간 까치집? 예, 이런 머리입니다. 이거 다 생각나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생각 안 나셔도 괜찮은데 생각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잘 맞춰주셨고요. 아, 당첨자 예,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셀린 디온, 클라이브 그리핀, When I Fall in Love 024님께 전해드리고요.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 A Whole New World 이어서 듣겠습니다.

첨성대 앞에 나무 옆 벤치에서 남편과 저녁 스케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붙잡아둘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온누리님이시고요. Harry Styles, Sign of the Times, 아델의 Someone Like You. 지금은 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스티비 원더예요. Ribbon in the Sky.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한 캐치님이 동네 중학교 수업 시작 음악이 저녁 스케치 시그널 송이었다고 엄청 반가웠다고 주셨잖아요. 스티브 바라캇의 The Whistler Song. 시작 아니라 저희는 끝내면서 이 음악 한번 들어볼까 해서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속은 비었는데 배고픈 줄 모르겠고 정신없이 뛰었는데 어지러운 줄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 보니까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바람이 내일도 이 자리에서 불고 있진 않겠지만 가벼운 이 기분만큼은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연휴 내내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흘 연휴 계획 다 있으신 거죠?

0: 어쩌자고 산 넘어 물 건너 가셨을까요? 김은과 트리플스의 나를 두고 아리랑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흘 연휴 계획 다 세우신 거 맞죠? 그랬더니 우리 혜수님은 주말은 가족과 보내고 대체 휴무일은 친구들과 축제 가기로 했어요. 구졸초 축제. 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 40대 중반이요, 후반이요, 뭐 초반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나이를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초반인지 중반인지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여러분은? 나이를요, 일단 한글로 썼을 때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반이래요.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중반이래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비읍이 들어가요. 일곱, 여덟, 아홉. 초반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 아무거나 막 들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비읍하고 시옷만 아니면은 초반이고. 재밌죠? 에이, 우리 문숙 작가님은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알아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이제 연휴를 계획하면서 내 나이대에 맞는 그런 연휴를 즐길 만한 장소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저야 초반이죠, 중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참고하시라고요. 준비하기 좋고 약속 잡기 좋은 연휴 시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에는 멋진 가을 남자, 멋진 아름다운 가을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연휴 계획과 함께 내 나이는 초반이다, 중반이다, 후반이다, 어디에 해당한다? 예,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문자는 샵 9390,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노래를 듣다 불쑥 든 생각, 우리 비너스님이 아니 우째 그님은 산 넘어 물 넘어 가셨을까? 글쎄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명태

0: 전문점 명표장 주갑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시스타, 나 혼자, alone. 겨울바다님 1928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8988번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와 멋지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근데 한국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온통 모래 같은데 바닥이? 바닷가 같진 않은데 온통 모래예요. 봤더니 아내와 함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일본의 완전 소도시 토토리에 여행을 왔습니다. 토토리시군요. 그곳이 도시에 모래가 있는 게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못 가봤지만은 와 혼슈 지방에 있는 건데 렌터카를 난생 처음 일본에서 운전해봤는데 아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분들 일본 가서 운전대가 다르잖아요. 오른쪽 왼쪽. 근데 거기서 렌터카 운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와서 지금 맥주 한잔하며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결혼 20주년 기념 축하 선물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세요. 근데 사진은 혼자서 막 모래 위에서 이렇게 멋진 동작을 취하고 계셔갖고 혼자 여행을 가셨나? 나 혼자 들으면서 했더니 아니네요. 부부가 여행 가신 거군요. 또 이현실, 김영균이 함께한 그대의 50천 맑은 물님이 청해 주셔서 화정님도 함께 청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여행 계획들 많이 갖고 계시는군요. 0039번으로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큰맘 먹고 직원분들하고 10월 4일에 대천으로 여행 가요. 바람 쐬고 와서 더 열심히 장사할 거예요. 아 참! 그날 우리 신랑이자 사장님 생신이에요 하셨는데 아 겸사겸사 여행을 가시네요. 아이 좋겠네요.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0039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임민우님 800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정석 사랑하기에.

예쁜 꽃을 피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 여름 무더운 여름 언덕에 올라 노래 불러보면 님은 찾아와. 내 마음속에 춤을 추고 있네. 가을 낙엽지도

지랄해. 바람 저 부는 바람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없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꽃이 피는 봄이 다시 오면

사람과 함께 계시네요. 아르테미스님. 남편이랑요.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터에서 저는 캠핑하고 남편은 낚시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동갑내기 50대 중반이에요. 아하. 3일 내내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고 갈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김현철의 노래였는데 아르테미스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숙자님 5498번으로 김정호 세월 그것은 바람 청해 주셨고 승민님 정혜진님이 마야 진달래꽃 이정석 사랑하기에 청해 주셔서 네곡 이어들었습니다. 저는 53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53, 쉬면 시옷이 들어가니까 중반 이제 진입하신 거네요. 우리 상희님. 또 안 졸려다 졸다님은 저는 55이니까 이 50대 중반이네요. 뭐 누가 봐도 중반이네요. 그거는 55이면 그쵸? 동영님은 마음은 4초인데 민증은 5초가 돼버렸네요. 아, 민증으로 인정할까?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죠. 뭐 에이, 민증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민후님 7455번으로 정해주신 곡입니다. 최진희 가버린 당신.

0: 사랑의 종말 박경예의 노래였고요. 하태수님 4536번으로 이문세 붉은 노을 청해 주셨고 최진희 가버린 당신 세 곡의 음악 듣는 동안 제가 막 반소매 옷만 입고 왔다 갔다 돌아다녔더니 박상은 프로듀서가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요즘 독감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스웨터를 위에 껴입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능이 D-48, 50일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뭐 독감에 코로나 환자까지 증가하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에 집중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수험생뿐 아니죠. 호흡기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그런 기침 정말 예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왜 오늘 왜 우리 느닷없는 퀴즈 안 해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어제 그냥 넘어갔더니 깜빡하셨나 봐요. 그래서 느닷없이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호흡기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만큼 기침 예절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느닷없이 준비한 OX 퀴즈. 우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자, O 아니면 X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으로 답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늘 제가 레인보우에는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로 올리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OX 레인보우나 문자로 여러분의 정답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이제 시작이니만큼 따뜻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20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푸짐한 약과 세트를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 오늘은 쿠폰이 푸짐합니다. 드릴게요. 감기 때의 기침과는 좀 다르지만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재채기 있잖아요. 그 재채기 속도는 시속 300km가 넘는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재채기 시속이 그 속도가 300km가 넘는다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 광고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1: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쇼리실라!

0: 샌더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느닷없는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재채기. 이 기침과는 좀 다르지만 재채기요. 이 재채기가 얼마나 그 비말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냐. 그 속도가 시속 300km가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주시고요. SG워너비 내 사람 들을게요. 2부에서 우리 정답 얘기하기로 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방송하면서 군대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면회 온 얘기, 뭐 군대에서 뭐 먹던 얘기, 또 뭐 벌 받던 얘기,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4916, 5916, 현공님, 7409 외에 여러분이 김민우 입영열차 안에서. 근데 너무 늦게 얘기하는 바람에 못 들려드려서 지금 들려드리는 가운데 종이배님이 어우 지금 저희 모임 중인데요. 다들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정답이 뭐든 간에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우리 1부 조금 전 끝나기 전에 느닷없는 퀴즈를 했거든요. 지금 방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뭔데 뭔데 막 느닷없는 퀴즈가 왜 감기 때 그 기침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고 없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재채기 있잖아요. 그 재채기 속도가

0: 시속 300km가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랬더니 지금 다들 뭐 의견이 분분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를. 제채기의 속도가 초속이 아닙니다. 시속 300km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시속 300km가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음악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노래도 따라 불러요? 1016 휴대전화로 시골 가는 길인데요. 남동생들이 들려주시는 노래마다 다 따라 부르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고속도로 위에서 쭉 함께 하겠습니다. 남동생들은 초반이세요? 중반이세요? 후반이세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동기 논계 고영민님 청해 주셨고 또 보름달님 이윤서 먼지가 되어 뚜벅이님도 청해 주셨고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8178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 자, 감기 때의 기침과는 좀 다르지만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재채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민망하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아, 물론 고양이 같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이 진짜 공간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재채기의 속도가 시속 300km가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것일까요? 했더니 오, 3351번으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어느 과학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지금은 청산 농장에 와서 저녁 먹으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 과학 프로그램에서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300km가 넘는다라고요. 그리고 5270번으로는 재채기 속도는 320km가 맞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타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런가 하면 또 카라님도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한 프로그램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5가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재채기 속도가 시속 300km 이상이라는 거 모르셨죠? 타인한테 전달되는 이 비말의 속도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러니까 기침의 경우에는 이 10만 개의 세균이 약 그 한 7.7m를 간대요. 근데 재채기는 굉장히 위력적이죠. 하는 분 말고 같이 하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위력적이라서 약 4만 개의 비말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침 예절을 잘 지켜서 급속도로 번지는 독감 예방에 동참을 해야겠죠.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어이 뭐 지하철 안에서건 어느 공간에서 재채기 할 때 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반드시 소매로 입을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이고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막 맞고 하잖아요. 그럼 손에 다 그 비말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 문고리도 만지고 뭐 이것도 만지고 마이크도 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160km다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다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는 아니지만은 이 300km의 시속 속도가 가장 맞는 걸로 오늘 정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가고 있고요. 또 약과 받으실 분들 10분 저희 문숙 작가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467번으로 청해 주신 곡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좋다.

하숙님 697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 우리 초록소녀님이 친구 송예의 추천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저녁 운동하면서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남양주와 홍천 각기 다른 장소지만 듣는 건 같네요. 그러게요. 같네요. 송예님, 초록소녀님, 현주 셋이서

시간은 항상 같은 마음이네요. 또 손담비 토요일 밤에 종표님 579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맹장 수술해서 듣기만 하고 있는데 오늘 출석 체크 1000일이 됐어요. 허,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꿈님. 이제 수술은 잘 된 거죠? 그리고 병원에 계시나요? 퇴원하셨겠죠? 우리 사랑의 꿈님 완쾌 되시라고 빠른 쾌유를 빌면서 모바일 쿠폰 또 보내드리고요. 허영란 날개 1040번으로 또 네이브레이크의 좋다 9467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해맑은님은 3일 연휴 내내 집콕할 거예요. 미리 놀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몸을 예 이렇게 그 충전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지요. 또 돌개바람님은 아유 저는 뭐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지금같이 좋은 때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보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꼭 내일 모레 글피 사흘 중에 단 하루라도 나만을 위한 멋진 시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혜덕님, 박일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치원과 번님들 집시여인.

0: 속절없이 시간이 째깍째깍 초시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승재 눈동자, 승용님, 길선님 청해 주셨고 이치영과 번님들 집시 여인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미래를

10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Well,
1: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분당 초롱이님, 아내분은 만나셨나요? 무사히 귀가하시면서요. 유승찬, 그대를 사랑합니다 전해드릴게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고력의 포터!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땐 도움을 받는다고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가 있죠. 웃음소리나 말끝의 숨결, 특유의 걸음소리 같은 것들이요. 각자의 시그니처 휘슬로 서로를 알아보며 우리도 한 줄 아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 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고요한 가을밤이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돌고래 시그니처 휘슬 이야기를 해봤어요. 넓은 바다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소리만으로도 서로를 알아차린다고 하네요. 우리에게도 단번에 알아듣는 상대의 소리들이 있죠. 특유의 웃음소리, 개성 있는 말투, 독특한 어미처리 뭐 이런 것들. 특히 마음이 가는 사람의 소리는 유난히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요. 우리 구문 가족들은 이번 한 주 어떤 이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셨나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승환의 천일 동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에게는 가을이 아주 강하게 시그니처 휘슬을 보내왔어요. 바로 감기. 목 아파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도 근무인데 수영씨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9192번으로 네, 보내주셨어요. 수영님. 네. 그런 휘슬은 좀 안 불어도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어김없이 또 환절기에 찾아오는 이런 요란한 감기들. 네, 아주 스리슬쩍. 네. 소리소문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프지 마시고 얼른 나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너무 추워서 오리털 점퍼 꺼내 입고 동네 한 바퀴 운동하러 갑니다. 꿈음 들으며 부지런히 세 바퀴만 뛰어야겠어요. 1475번으로 보내셨고요. 안금수님은 가을이 더 깊어지는 밤 오늘은 업무 공간을 정리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월엔 많이 웃으며 내 안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가을을 맞이하려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금수님에게도 우리 꿈은 가족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가을이 되기를. 이 노래는 신이님이 청해 주셨어요. 유영진 그대의 향기.

한밤의 여행자. 적당한 속도로 달리던 납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신호등 때문도 정체도 아닌데 왜 그럴까 싶어서 밖을 보니 도로 한가운데 양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네요. 경적을 울릴 수도 없고 양이 스스로 길을 비켜줄 때까지 다들 느긋하게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오늘은 차 한 대를 빌려서 스코틀랜드의 스카이 섬을 달려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알록달록한 집들

항구를 둘러싼 포트리 마을이 있고 땅에서 불쑥 솟아난 바위 기둥인 올드맨 오브 스토르, 또 밀트 폭포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지형인 퀴라인 같은 곳들이 유명합니다. 산과 바다, 초원과 절벽이 한데 섞여 있어서 차를 타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풍경을 만날 수가 있죠. 우선 섬에서 가장 큰 마을인 포트리에서 출발할까요? 항구를 따라 노랑, 분홍, 파란색 집들이 쪼로록 늘어선 곳인데요. 숙소와 식당, 펍,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행자가 머물기에 좋은 곳입니다. 포트리 마을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잠시나마 여행자가 아닌 이 섬의 주민이 된 것도 같아요.

여기서 북쪽을 따라 조금만 달리면 이내 창밖 풍경이 몇 번씩 바뀝니다. 완만한 초원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검고 거친 바위산이 나타나고 그 너머로 바다가 또 펼쳐지고, 그런데 이런 풍경보다 더 변화무쌍한 건요, 바로 스카이섬의 날씨예요. 조금 전까지는 햇빛이 비치더니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와 차창에 빗방울을 뿌립니다. 와이퍼를 몇 번 움직이는 사이 이번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변덕 많은 날씨를 그러려니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차를 세울 곳은 올드맨 오브 스토로입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만큼 높이 50m의 뾰족한 바위 기둥이 우뚝 솟아있는데,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했을 만큼 스카이섬을 대표하는 풍경 중에 하나죠. 이곳 말고도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밀트 폭포와 산사태가 만들어낸 기묘한 초원 지형인 퀴라인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계획표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날이 맑으면 내려서 걷고, 비가 오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양이 길을 막으면 지나갈 때까지 구경하면 되니까요.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와이퍼 끝에 아직 빗방울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래도 곧 해가 또 날 것 같네요. 앞유리에 남은 빗방울을 한번 쓱 닦아내고 다음 마을을 향해 출발해 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 라디오 들으며 스코틀랜드 얘기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15년 전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서 반년간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숙박 예약 있을 때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곤 했어요. 스코틀랜드 앞머리가 있는 귀여운 소들 생각이 났어요. 다정했던 스코티시 친구들도 백파이프도 들고 포즈도 잡아보고 마음이 몽글몽글 추억에 잠시 잠겼습니다. 8579님, 왜다 그림이 그려지죠? 앞머리 있는 소들도 그려지고 예쁜 추억이 있으시군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스코틀랜드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의 섬, 스카이섬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하림이었어요. 여기보다 어딘가에.

편지로 마음을 전하던 시절, 말보다는 글씨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던 편지, 친구끼리 주고받던 편지, 연인끼리 특별한 날 건네던 편지, 한 줄 한 줄 정성껏 쓰고도 봉투를 닫기 전 한 번 더 읽어보던 편지들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소현 아빠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정현의 편지 할게요. 미리네님, 이 가을 제일로 하고 싶은 건 나왔네요. 편지 할게요. 나의 라임 오렌지님도 재활 중인 언니에게 손편지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노래의 힘이네요. 편지를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다들 드시는 걸 보면. 아, 박정현의 편지 할게요. 이어드린 곡 에즈원의 노래였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쏘르실라!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6: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점은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0641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 밤이면 무조건 약속을 잡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치킨을 뜯으며 꿈음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고 강한을 정우 주봉 냅니다. 백일모. 이 노래 푸르미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90-7480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태영의 오랜 방황의 끝 0707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윤희 씨, 간이 맞는지 맛만 조금 보려고 했는데요. 결국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발라드에도 헛둘헛둘 움직여 봅니다. 꿈음 속으로님. 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으셨군요. 어쩌겠어요. 솜씨가 너무 좋은 걸.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수수자루님은 어제 그리고 그제 밤 10시가 되면 남편이 우리 그거 듣자 이럽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손이 바빠 출첵도 못하고 들었네요. 오늘도 그럽니다. 우리 그거 듣자. 으이구, 오늘은 출첵해요 하셨어요. 아, 그거면 어떤가요? 들어오시면 감사하죠. 어느 순간 또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네, 함께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0: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4: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작곡이 하면 하하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K2 그녀의 연인에게 김정민의 무한지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이제 버스 타서 집에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야근의 장점은요. 1. 야경을 볼 수 있다. 2. 꿈음을 들을 수 있다. 입니다. 야경 보며 듣는 꿈음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4962님 아,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예전에부터 있던 말이긴 한데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건 야근하는 사람들 덕이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5145번으로는 오늘 볕이 유난히 좋아서 베란다에 이불을 크게 널어두었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와 만져보니 바짝 말라 바삭하고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지금 폭신한 이불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아직도 따스한 햇살 냄새가 가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까지 한결 포근해지네요. 하셨어요. 아, 기분 좋죠. 바삭하게 마른 빨래, 특히 이불처럼 거대한 빨랫감 몸에 두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잘 오셨습니다. 마당에서 불멍하다가 들어왔어요. 따뜻함이 좋아지는 계절. 한여름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은 장작불에 확 날아갔습니다. 하늘의 별도 더 선명해지고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네요. 96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불 색깔이 어떻게 이렇지? 조명 때문에 그런가? 오, 너무 멋진데요? 분위기가? 마당이 이렇게 멋지다니. 부럽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14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현우의

제이, 하울, 펄앱슬럽, 핑클의 트룰럽, 그리고 H.O.T. 우리들의 맹세 028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강화도 호랭이님, 내일은 올해 85세이신 엄마랑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보다는 보리차를 좋아하시지만 빵보다는 누룽지를 좋아하시지만 엄마 내일은 막내 아들이랑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달달한 커피에 달콤한 빵 같이 드시자고요. 저도 설레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드님이셨구나. 내일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오랜만에 육퇴하고 꿈음 들으며 자유시간 즐겨봅니다. 매일 체력고갈로 아이 재우며 같이 잠들었는데 이렇게 꿈음 들으며 있으니 나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늘 한결같은 꿈음 허디 목소리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406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김동률의 음성이에요. 잔향.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의 마지막 곡 바위나리님이 청해 주셨어요. 오웬의 무지개는 있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생산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2: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3: 판촉물
2: 고려기프트.
3: 답례품
2: 고려기프트.
3: 기념품
2: 판촉물을 고려하라
1: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뜨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7: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0: 리메이드 서울.
1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가꿀.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킹.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은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에 실패하고 텅 빈 고향집에 돌아와 마음의 허기를 달랩니다.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을 혼자 해먹으며 들을 땐 몰랐던 엄마의 말들을 이해하는 순간, 비어있던 집안에 온기가 돌고 다쳤던 혜원의 속살에도 그제야 조금씩 딱지가 앉기 시작하죠.

밤 조림이 맛있다는 건 가을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영화에서 혜원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계절이 변한 것도 모를 만큼 마음이 텅 빈 사람을 본다면 맛있는 밤조림 하나를 입에 톡 넣어줘야겠어요. 가을이 왔다고. 그러니 곧 입속의 밤조림이 더 달아질 거라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은 계절 오는 거 다 느끼고 계시죠? 입에 밤조림 톡 안 넣어드려도 되죠? 영화 리틀 포레스트 융진 걷는 마음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리틀 포레스트 배우 문소리님, 김태리님, 유준열 씨 나오시죠? 네. 일본 영화로도 원작이 있고 우리나라 버전도 있고 여기 오초의 법칙님은 리틀 포레스트 한국 일본 버전 분기별로 보는데 오늘 봐야겠네요 하셨어요. 저는 일본 버전은 못 봤는데 그것도 좋다면서요. 네, 정말 힐링되는 영화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계절 따라 바뀌는 식재료도 그렇고 음식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뭐랄까. 아, 처음 보는 위로였어요. 5202님, 밤 얘기하셔서 뒷산에서 주워온 밤 깎으면서 영화음악 듣고 있으니 더욱 가을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밤 깎아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밤 깎는 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찐밤도 생각나네요. 작은 티숟가락으로 이렇게 박박 긁어먹는 거. 그리고 엄마 생각도 많이 하게 했던 영화였죠. 바쁘면서 했던 얘기, 팥죽 쓰면서 했던 얘기, 방바닥 닦으면서 했던 얘기 같은 거. 여러분은 어떨 때 부모님 생각하세요? 최근에 냉장고 정리하다가 반찬통 보고 코끝을 살짝 시큰했다고 저 아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반찬통을 돌려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 하면서 이거 뒷말이 더 후고 오는데요. 네, 생각 안 하는 게 좋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어떨 때 생각나냐면 그냥 가끔 그냥 뭐 반찬을 봤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마의 웃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웃어주지 않아도 되는 웃음을 이렇게 지어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세요? 네, 아이를 향해 웃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남들에게 없는 그 여분의 사랑,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도 오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카우보이 비밥의 왈츠 포 지지 이어서 들은 곡은 고양이의 보온 중에서 왈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눈앞에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한다면? 고양이의 보온에서는 주인공 하루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고양이를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하죠. 감사합니다. 사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양이 왕국 왕자라면서 초대까지 하잖아요. 현실에서 처음 보는 동물이 말을 한다? 초대를 한다? 따라가실 분? 저요? 전 안 가죠. 네, 무서워요. 만약에 강진의 고양이가 우리가 어느 날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꿈이구나. 꿈인 줄 알면서 시덥잖은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언제 아팠던 거,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거야? 이러면서 아픈 거에 관해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들, 이렇게 속마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아가의 속마음이 궁금하듯이 동물들, 반려동물들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친구네 고양이는 엊그저께 그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수술까지 했는데 눈에서 그 눈이 고양이 눈이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구슬이 갑자기 커지더니 구슬에서 또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고양이가 와 슬퍼서 흘리는 거겠죠? 너무 놀랐어요. 네, 조은지님 가실 줄 알았는데 아 저 동물 따라갈 줄 알았다고요? 저 은근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네. 넌 누구냐? 막 이랬을 거예요. 네. 9431님이 오늘 엄마에 관한 글들도 많이 오네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항상 왜? 하면서 전화를 받으신대요. 엄마 그렇게 받지 말고 예쁘게 받아줘. 라고 하면 왜? 하면서 끝을 길게 말하신대요. 우리 엄마 귀엽죠?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9431님 귀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2170님 포슬포슬한 알밤 반갈라 티스푼으로 퍼먹는 것도 좋지만 달달한 밤양갱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달잖아요. 티스푼으로 퍼먹으면 엄청 흘려요. 네. 네. 노래 듣겠습니다. 4209님 강희의 DJ님 가을 되니까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노래가 생각나네요. 해리코닉 주니어의 노래 It Had To Be You 신청합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듣고픈 곡이 떠올라요.

제 자신도 어떤 때는 신기해요. 맨날 맨날 듣고 싶은 곡이 다르게 떠오른다는 소리시군요. 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4209님 신청곡 해리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준비했고요. 그 전에 먼저 영화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한 곡 준비했어요. Comply With Me 프랭크 시나트라 목소리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들바람님, 가을과 추억이 어울리는 음악 들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고향 가고 계세요?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1365님, 우리 딸들은 제가 뭔 말만 하면 귀엽대요. 삼각김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서 그냥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다 벗겨서 흘리면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고, 자꾸 귀엽게 이럴 거냐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따님들 말투가 너무 진짜 사랑인데요. 왜 자꾸 이렇게 귀엽냐고 하셨다고. 자, 자유바다님, 강디가 하는 연극 보고 싶은데 서울 갈 시간이 안 돼서 대구에도 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직 지방 공연은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움이 마련한 선물이 또 있죠. 아, 다른 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10월 6일에 연극 클로저팀이 영화음악에 직접 놀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진짜 놀러 오시는 건 아니고 초대서 전부 다 오시는 건 아니고 레리 역의 배우 오만석 씨 그리고 댄 역의 배우 이도윤 씨가 오시기로 했어요. 두 분 오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연극 얘기 또 영화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텐데 궁금한 점 목격담 과몰입 토크 환영입니다. 문자나 레인보우에 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남겨주시면 딱 좋은 사연 모아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영화음악 좋아하시려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뻘딱구르님, 강희님이 현실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울 강지 어느새 16살, 외출도 되도록 안 한답니다. 결탄코 다시는 반려견 동행 안 할 겁니다. 신청 꼭 부탁드려요. 좀 뭉클한데요. 콜드플레이 옐로우 신청해 주셨어요. 네, 강아지랑 같이 들으세요. 영화 보이후드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짱바님, 앨리스는요, 사이가 안 좋아서 뭘 데리고 와요? 크크크. 아니, 이거는 무슨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소지현 배우님 초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초록색 웃음님. 네. 그쵸. 근데 그날 이제 스케줄 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날짜를 한번 맞춰봤는데 그날 오만성님이랑 이도윤님 나오시기로 했는데 또 두 분, 여러분 또 다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신 거죠? 네. 저는 앨리스와 안나들과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도 좋지만 좀 편하죠,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또 색다른 재미를 또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뚜뚜뚜님, 강희 씨, 올 3월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그냥 엄마라는 단어 보고 엄마라는 말만 나오면 엄마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엄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네. 아, 들으신 곡, 방금 들으신 곡 소개 제가 안 해드렸군요. 보이호드 중에서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으셨고요. 안녕 헤이즐 중에서 코다 라인의 All I Want 들으셨습니다. 네.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 곡은 어떨까 해서. 신혜숙님도 신청해 주셨는데, 아이유님 목소리가 왠지 듣고 싶길래,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드 나와 중에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셨습니다. 데미안님, 이 노래가 영화에 나온 적이 있나요? 하셨네요. 식스데이즈에 나왔었죠. 노을진 석양을 배경으로 이 곡을 불렀던 장면이 있었죠.

0: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드 나와도 그렇고 다 뮤지션에 관련한 영화죠. 콘서트 영화거나 데이식스의 여행 일정을 다룬 이야기래요. 식스데이즈는. 그렇습니다. 최영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선물을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레몬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가 선물님, 아는 분이 운동 간다며 햇살은 따가운데 바람이 시원하다고 톡 보내왔대요. 저는 햇살이고 바람이고 다 썰렁합니다. 에취 하셨는데 일교차가 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겟아웃 중에서 차일디시 감비노의 레드본 띄우면서 저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울 때 필요한 건 운동 간식인지도 모릅니다. 운동 간식은 간식을 먹듯 가볍고 짧게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운동이죠. 아침에 일어나 스쿼트 몇 번, 커피를 마신 뒤 까치발 들기, 점심을 먹고 잠깐 빠르게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같은 건데요.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것보다 틈틈이 몸을 깨워주는 습관이 의외로 든든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조금 움직였다는 거죠. 한 번에 오래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간식처럼 하나씩 챙겨 먹는 거죠. 몸에는 짧은 운동 간식을, 마음에는 작은 즐거움 하나씩 챙기기. 그렇게 나를 돌보는 습관이 쌓이면 꽤 괜찮은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루이지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2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내린 뭐 1분, 또 TV를 보거나 식사하기 전에 잠깐의 틈새 시간에 또 이렇게 잠깐씩 몸 움직이는 것. 이 운동 간식이라는 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하면은 보통 막 일단 시간을 따로 내야 될 것 같고 운동복부터 막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저도 사실 이 방송 중에 음악 조금 긴 거 나갈 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벽 잡고 말린 어깨, 라운드 숄더 펴는 스트레칭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런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몸 풀고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습관화하면 그게 쌓여서 꽤 그래도 운동 같은 운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 시간 꼭 채워야지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간식 챙기듯이 틈틈이 운동 간식 한번들 해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스테판 클레어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너무 좋은 곡인데 길이가 좀 있어서 항상 조금 망설이던 곡이에요. 쇼팽이 발라드 네 곡을 썼죠. 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원숙한 작품입니다. F단조 작품은 52고요.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옵스 5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진희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선곡표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름까지 있어서 조금 피아노 독주곡인데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독주곡이지만 이 음반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협주곡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이름이 함께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친구는 K장녀랍니다. 딸만 셋이죠. 친구의 엄마는 큰 며느리로 시집와 서름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하동 어느 마을에 오래된 유교 관습 탓이었습니다. 엄마는 세 딸을 단단히 동여매어 키웠습니다. 세상은 여자아이에게 위험한 곳이라며 집과 학교 사이의 좁은 길만 허락했습니다. 딸들의 귀가가 조금만 늦어도 엄마는 어김없이 동네 어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눈이 쌓여도 한여름에 폭염이 극성을 부려도 엄마는 망구석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딸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렇게 헌신한 엄마와 애증의 세월을 함께 건넜습니다. 어린 시절 가두리 양식을 당하듯 살아온 삶에 반발한 것이었을까요?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정주하는 삶보다 유랑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 길 위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세계 곳곳을 떠돌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과 마주칠 때마다 친구는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느끼는 낯섦 속에서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집을 떠나야 마음이 더 편할까? 왜 비행기만 타면 설렐까? 내 삶에 이렇게 눈부시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친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닿을수록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카메라를 들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여쁜 꽃, 눈부신 바다, 이름 모를 항구에 내려앉는 노을. 딸의 여정을 걱정하고 있을 엄마를 마음 한편에 품은 채 어느 날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해변에 닿았습니다. 햇살 아래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듯 했죠. 친구는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풍경인가 생각하며 셔터를 눌렀답니다. 친구는 깊은 잠에 빠져있을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다음에 같이 오자. 한나절이나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친구는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한사코 기어이 자기 딸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아무리 확대해보아도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암만 아름다운 풍경도 딸이 없으면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딸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엄마가 보고 싶어한 것은 오직 딸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찾은 것은 꽃도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세상 한복판에 어여쁘게 피어있는 딸의 얼굴. 그것뿐이었죠. 가로등 아래 망부석처럼 서서 골목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단 하나였으니까요.

마망 르플루이 벨 듀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진작가 이승원의 책 사라져서 아름다운 끝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딸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 풍경 속에서 계속 딸부터 찾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답장이 뭔가 웃기면서도 참 뭉클합니다. 생각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을 지켜주고 싶어서 자꾸 울타리 안에 두려했고 딸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딸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엄마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했던 거죠. 예전에 가로등 아래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던 것처럼 이제는 사진 속에서 딸의 얼굴부터 찾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뭐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 안에 내 자식이 없다면 그 풍경은 좀 허전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딸이 그렇게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좀 자유를 찾고 싶었지만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엄마가 떠오르고 이 풍경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도 또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8907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원님 안녕하세요. 10월에 어울리는 편안한 기타 음악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향기가 나면은 기타 소리 듣고 싶어지죠? 마이클 호프의 Beloved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마이클 호페이 빌러브드 보내드렸습니다. 기타 소리 참 좋죠. 빨강머리님이 따끈한 대추차 같은 곡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유 그 표현이 너무 딱인데요. 정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8907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4권 작품 번호 47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들어왔던 곡들이 되게 많이 짧았어요. 그래서 두 곡씩 이렇게 엮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들으실 이 47의 첫 번째 곡은 즉흥왈츠라는 곡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곡만 보내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왈츠의 리듬.

리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해진 틀에도 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작품인데요. 우아하게 흐르다가도 또 문득 분위기가 달라지고 선율과 리듬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평범한 춤곡과는 조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앞서 들었던 제3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그리그의 피아노 어법도 느껴볼 수 있고요. 제4권의 문을 여는 즉흥 왈츠,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 곡집 4권 작문으로 47 가운데 첫 번째 곡 즉흥적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길이도 좀 길고요. 정말 그 3권까지의 느낌과 조금 다른 약간 더 뭐랄까요. 그리그의 색깔이 더 짙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또 10월 되니까 이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혜숙님, 김미진님, 별빛지은님 등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이 곡은 뭘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동규가 노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원래는 스크립 가든이 만든 봄의 세레나데인데 김동규 씨가 이렇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을 음악이 되어버렸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아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서주와 마주르카,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아유 오랜만에 듣는 가곡 띄워드렸습니다. 함효영 씨 홍난파곡 사공의 노래 테너 박인수의 노래였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게 참 좋네요 하고 지금 피디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옥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들으셨겠죠? 직접도 항상 사랑을 표현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들으면 또 특별하잖아요. 도토리묵도 성공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합시코드,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와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10월 가을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과 조가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 음악 들으시고 강소영님이 와 딱 듣고 싶은 곡이었는데 좋네요. 가을 느낌 물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차이콥스키에게도 가을은 이렇게 가을 좀 센티멘탈 했었나 봐요. 어제 마지막 마티네 오프닝 곡으로 제가 이 곡 연주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갔는데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마지막 마티네여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아당님들 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52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딸아이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멋진 날에 결혼을 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간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10월에 이런 멋진 날에 올리는 결혼식이라니. 계절도 참 예쁘게 맞춰줬네요. 근데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말씀도 결국 또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겠죠.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 오늘이 아니라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또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간의 시간들이 다 괜찮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딸의 행복 둘 다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김혜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김혜영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42일간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는 걸까? 산티아고 800km를 완주한다고 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고민이 짠 하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지도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럼 왜 걷고 있는 것일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과 포도밭, 들판을 뒤덮은 빨간 양귀비 꽃들, 군데군데 우거진 노란 유채꽃, 그리고 성당 종탑이 보이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광장,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이 보이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풍경들이 처음에는 무척 낯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익숙해지면서 시골 마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베토벤의 이 음악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느꼈을 흥겨운 감정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막연히 전원이란 단어가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상상했던 시골 마을.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우리 시골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이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흥분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에리히 라인스도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산티아고 800km 순례를 다녀오셨군요. 가시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걷는다고 내 고민이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뭔지 모를 기대를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마지막에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또 그 풍경 바라보시면서 또 베토벤의 전원을 떠올리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서양의 전원 풍경을 보면서 베토벤이 이런 풍경 보면서 그 음악을 떠올렸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참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도 참 단정하게 잘 쓰셨는데 김혜영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궁금해집니다. 펼쳐보죠. 아침 일찍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 뒤로 펼쳐지던 온통 붉은 하늘. 사방은 고요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객들이 점으로 보일 때쯤이면 햇살이 퍼지면서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아침.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감각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그의 이 음악처럼 사뿐사뿐 사부작사부작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걷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이 단순함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단순하다기보다는 자꾸 있던 것이 빠져나가 가벼워지니 마치 음표위를 가볍게 밟으며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1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에사페카 사로네인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도 상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뭐 늘 듣는 음악이지만 이 음악을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 어둠 속에서 걷기 시작해서 걸으면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히 있던 것이 빠져나가 가벼워진다 이 말이 참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걷는 동안 무언가를 더 얻었다기보다 오히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서 덜어졌던 거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이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뿐사뿐 사부작사부작 살고 싶었다는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혜영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메세타 평원은 끝이 없고 거칠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아득해 눈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삭막하지 않고 따뜻했던 것은 땅끝 위로 무한대로 넓게 퍼져있는 파란 하늘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넓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 저도 모르게 여고생 때 합창대회 지정국이었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파란 하늘처럼 제 머리와 가슴이 텅 비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구름과 하늘은 무심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념무상 같은 경지가 이런 것일까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소심해서 매사 크게 부풀려 소설 쓰며 미리 걱정하고 긍정적이지 못했던 스스로가 안쓰러웠습니다. 구름과 하늘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쓸데없이 많은 것을 이고지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반성했습니다. 어느덧 저도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느꼈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0: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서 문득 여고 시절에 부르셨던 노래가 이렇게 떠올랐군요.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 이 산티아고의 넓은 하늘 아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나는 왜 걷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는데 42일을 걷고 난 뒤에도 뭐 꼭 하나의 정답을 얻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좋아하는 풍경을 만나고 또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고 마음에 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셨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김혜영님께서 산티아고에서 느끼셨던 그 가벼움과 평온함을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음악 앨범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주아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선화공주님은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멀지 않은 시간에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 북한산 그녀님, 우리 김혜영님 덕분에 오늘 가곡을 두번 들으니 더 좋네요. 저도 애정하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게도 로망입니다 하셨고요. 또 안학내님도 마음이 찡하다고 하셨고요. 박시인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 쓰신 분이 저와 연령대가 비슷해서 더 공감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인생은 살아보니 70대야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아마 비울 줄 아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나이여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5847번님은 구름과 하늘처럼 저렇게 살수 있는데 저에게도 말해봅니다. 귀한 글과 귀한 음악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한 시간 선물해 주신 김혜영님께는 지니 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글을 잘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쫄아붙어요. 에이, 그래, 저렇게 글잘 쓰는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말투와 글발로 써주시면 됩니다. 진솔함이 가장 큰 감동 포인트예요.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의 최애 바이올린 협주곡 3개 중에 한 곡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오프 4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가련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주께서 내민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나누며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3일 토요일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오늘 첫 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신용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168장을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 곡을 함께 합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박진희의 찬양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놀이 일대의 정규환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화로 신 주성령 186장 찬송 정은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이 부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전스님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고요. 스마일님께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지금 여기님, 샬롬 저도 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계획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셨어요. 백함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내매기로 하루를 열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샘님께서는 새벽에 문득 눈이 떠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하희라 최수종 부부가 함께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장드보라님 신청하신 송정미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617장 찬송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승희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0: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자남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국립합창단이 부른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온 세상 위하여 박미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늘은 구원의 계단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온전히 완성하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면서 구원 역사의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평생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는 단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모세는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들고 불평할 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소망 하나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그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도 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 펼쳐지기 위해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한 걸음의 계단, 구원의 계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퉁이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순과 혜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근심 걱정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참꽃이 부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잘 될 거예요. 쉐르퐁두예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쉐르퐁두님 반갑습니다. 엄현섭님 아멘. 또 나폴레옹님 굿모닝 하면서 인사 건네주셨나요? 레오님께서는 좋은 찬양과 말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수원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님들 기운이 선선합니다. A형 독감 조심하시고 주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기운이 정말 뚝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0702번께서도 감기 조심하시라고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는 3일만 출근하면 되겠네요. 아시안게임도 끝나가고 지나간 시간처럼 빠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죠? 쌀쌀함이 같이 하는 10월 새벽과 저녁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용계 은행나무님 10월에 군입대를 앞둔 조카와 함께 부산 1박 2일 여행 중이시라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와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추억 만들게 하시고 조카의 군 생활과 앞날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멋진데요. 조카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라니님께서는 트랜스 제주대회를 위해서 제주에 갑니다. 얼마 전까지 다리 아픔으로 계속 치료받았는데 이번 대회 아프지 않고 하나님 가는 모든 길 제 다리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달리는 거잖아요. 다리 아프시다고 하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완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김관호의 여정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신예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운틴 사나님의 신청곡 동네빵집에 그래 가을이다 보내드릴게요.

장수왕뿐 아니라 대국 고구려의 여러 왕은 왜 굳이 좁은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한 것일까? 차갑게 굳어가는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탓일까? 기후의 흔들림, 식량의 불안정, 이런 이유가 그들의 눈을 따뜻한 남쪽으로 향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고서야 광활한 만주를 호령하던 이들이 어찌 백제와의 처절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좁은 한반도의 땅을 향해 연이어 몸을 던졌겠는가? 생사의 기로를 오가던 선조들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위기에 몰아넣는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조언했을 듯 싶다. 욕심을 조금 버려라. 그럼 천년 만에 돌아온 이 온난기를 축복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정재의 기후로 보는 한국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칼바람 부는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가장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임현모와 크로스의 성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역사 속의 보냄바다 571장 찬송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 들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자연한 날.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조성곤의 찬양 주의 은혜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2: 경민대학교
3: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2: 경민대학교
1: 취업에 강한 대학
2: 경민대학교
3: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 사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 볼이 유난히 붉은 것들이 있습니다. 햇빛을 오래 받은 자리인데요. 낮에는 따뜻한 볕을 받고 밤에는 서늘한 공기를 만나면서 그렇게 조금씩 붉어지고 단맛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따뜻한 날만 지나온 건 아니죠. 포근했던 날도 있었고 유난히 서늘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빛깔로 깊은 맛으로 익어가길 바라봅니다.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망상 해변을 거닐면서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네요. 8664님. 네, 이 찬송의 리듬에 발맞춰서 해변을 거니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둡죠?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라리디님, 매일매일 새벽에 출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어저께 가입하고 처음으로 참여하셨대요. 잘 오셨습니다. 그쵸, 핸드폰에 레인보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청취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사연이랑 신청곡을 쓰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레인보우 앱 다운받고 회원가입하고서 사연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겠습니다. 김숙희 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셨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엄마는 찬송하시면서 조용히 천국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부르다 가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곡을 신청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Singing I go,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All the way 나에 갈 길 다가도록. 봄비님께서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를 10년 넘게 들으셨대요. 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근데 우리 봄비님 성함 닉네임 앞에 제가 보는 게시판에서 새싹이 달려있는 걸 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들으셨는데도 오늘, 그러니까 참여가 처음이시라는 뜻이에요. 새싹 표시가. 이야, 오늘 10월 3일 저에게 참 좋은 날이네요. 이런 오랜 애청자께서 참여해 주신 날 반갑고 환영합니다. 매일이 감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까지 모두 참석하고 돌아가는 셔틀버스 아닙니다. 분별하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란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벽 기도회 오가는 동안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게도 감사의 말씀 남겨요. 분별하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네,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카베드다. 같은 뿌리에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란 단어가 나온다.

히브리인에게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무게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도 쓰인다.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다.

명절마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 길어지면 내 눈은 스며시 휴대전화로 내려간다. 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느냐며 어머니의 말어리를 자르기도 한다. 사내 녀석 셋을 아들로 둔 지금 아이들이 아빠 말은 듣기 싫다며 내 말허리를 자를 때가 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떠오르며 잘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깨닫는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법 아닐까? 이제는 어머니의 걱정 한마디를 끝까지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새 아들이 보고 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순복음대학원대 한 사무엘 총장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싸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의 섭리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길 소망합니다. God is working.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라이브 버전 찬양이었고요. 함께 들으신 곡은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10월 3일 토요일 아침. 분명히 6시 방송 시작할 때까지는 창밖이 깜깜 했었거든요. 지금 6시 46분 넘어섰는데 어느새 이렇게 창밖이 밝아진 걸까요? 동행 나그네님, 아내와 대공원 운동 나와서 듣고 있는데요. 반바지에 반소매, 러닝복, 이제는 춥네요. 근데 또 곧 땀이 나겠죠?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땀 났다, 식었다 하면서 감기 들어옵니다. 예, 기온이 이제 한 며칠 사이에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춥다는 말씀 주시는 청취자가 많으신데요. 상록수님도 쌀쌀하다 해서 이제는 춥다로 넘어왔다고. 예, 모두 건강 잘 붙드십시오.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최여사님께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우리 식구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안쓰럽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안쓰럽네요. 일상의 평안함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뭔가 이제 사람이 좀 상대가 안쓰럽고 안 됐다 또 애처롭게 느껴진다 하는 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고 있는 모습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최 여사님 사연 속의 내용처럼 뭔가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쁜 청님은 멀리 계시네요. 우리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시드니에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오늘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God is working 찬양 듣고서 믿고 나아갑니다 하셨고요. 기쁨으로님 매일 아침 일어나 미나님과 하루 시작함에 늘 감사합니다. 항상 출근 준비로 분주하게 듣기만 하다가 이 새벽 첫 글을 써요. 고성 해파랑길 교회 식구들과 출발하면서 그러시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경 힐링하면서 안전하게 귀가 시간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쁨으로님은 가을 소풍 가시는군요. 모래요정님 휴일인데요. 6시 전에 살짝 눈뜬 김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출근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 스며든 지가 꽤 됐어요. 네, 오랜 인연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유튜브와 CBS TV 통해서도 무례요정님 계속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는요.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2부에 오시면 목도 풀리고 몸도 풀려서 1부보다도 더 좋을 거예요. 전주만 듣고도 아시겠죠? LS2 바로 당신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쓸 때 더 기분이 좋을까요? 최근 소비생활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대신 여전히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에 덤도 받아오고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가격만 놓고 보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가 더 편할 때도 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는 재미까지 대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시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바구니도 가득 채우고 물건만큼이나 사람 냄새도 한가득 담아오면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클로딘 롱제의 해피토크로 시작했고요. 플레음님, 적토마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도니영님은 눈 뜨는 순간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토요일이라 아침부터 아싸가오리를 외치셨다고 너무 신난다고. 참 그래요. 같은 주말인데도 토요일 아침과 일요일 아침은 사뭇 다르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카티프로 시!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나무.

0: 힘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명태아.

0: 매콤한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올리비아의 Close to You, 그 전에 진혜림의 Lovers Concerto는 172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라인님, 주디, 저는 마산 해안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또 이렇게 추억 속에 묻히겠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10월의 첫 주말인데요. 10월이 되니까 진짜 가을 금방 가겠다 싶기도 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토요일 시작하셨을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럭키 언니님, 병아리 신고합니다. 머른5 노래 아무거나 듣고 싶다고 하셔서 미설이 괜찮겠죠?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자넷 잭슨 투게더 어게인, 그 전에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는 8585님이 산책하면서 그대 아침 듣고 있는데 신청한다고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갑순이님은 오랜만에 레인보우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고요. 성실한님은 처음 오셨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34님 저에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9월 15일에 들어왔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와, 9월 15일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한 3주차 접어들고 계시네요. 너무 좋으시죠? 아직은 뭐 좀 드려야 할 살림도 정리 못한 짐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새 집에서는 되게 좋은 부담감으로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6734님. 2434님께서 오늘도 꽃모닝하고 앨범 줍고 있습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김동률의 감사 신청해 주셨고요. 배로님 이적의 다행이다 신청하셨어요.

김동률의 감사 2434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적의 다행이다는 배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술람미님이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이 제 작은 힐링 타임입니다.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280님 신청해 주셨어요. 남친하고 진도 가는 길인데 6살 연하 남친이 살짝 삐쳤습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자기야 풀어. 6살 누나가 이렇게 애교 부릴 정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듣고 푸세요. 블론디 One Way or Another.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소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6: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1: 중하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9539님께서 가을 느낌 제대로 나는 곡이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리본 인 더 스카이로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라떼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주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은 Don't Go Breaking My Heart 엘튼 존과 키키 디의 곡이었고요. 494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스팅의 Windmills of Your Mind, 그 전에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쫄보님, 나이 58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에서 이직해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달 차 어르신들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이 듭니다.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나이가 어릴 때도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힘이 드는데 일단 용기를 내신 거니까 시작하신 거니까 그 용기에 큰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또 어려운 초반에 이 힘든 일들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푸스켓돌스의 퍼랩스 퍼랩스 퍼랩스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안드레아 보첼리, 캐서린 맥피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 전에 2038님, 상쾌하다고 하기엔 좀 쌀쌀한 아침 공기네요. 일몬도 들으면서 기운내고 달려보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보내드렸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웃는 하마님, 주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나이대가 어디 있든 푸르를 수 있다. 너무 희망찬 가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청해 주셨네요. 이런 좋은 가사가 있어요. 자신의 나이대가 어디 있든 푸를 수 있다. 약간 가볍게 표현하면 청바지죠. 청춘은 바로 지금. 저는 예전에 그 한창 아프니까 청춘이다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두 군데씩 막 어디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막 무릎도 쑤시고 하니까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 아프지 나 청춘이다 뭐 이렇게 묘하게 혼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웃는 하마님 신청곡이고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우리 노래 같이 드릴게요.

8070님, 와, 출근길에 너무 지쳐 있었는데 두 곡의 힘차는 노래에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그 전에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보내드렸습니다. 자강불식님, 충남 공주 사는 애청자입니다. 밤 수확대라 엄청 바쁩니다. 외국인 두 명, 와이프, 저 이렇게 네 명이서 밤을 줍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허리 펴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 Like I'm Gonna Lose You, 그리고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은 5448님 신청곡이에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러, 0656님 신청곡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0: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름부터 조금 특별한 엑스트라버진이라는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 얻은 기름으로 가열이나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게 특징이죠. 맛과 향이 좋아서 샐러드에 가볍게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이 순수한 한 방울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엑스트라버진 같은 존재가 있어요. 꼭 비싸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누리는 일이죠.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빛내주는 내 삶의 엑스트라 버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선택에서 더 높아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대단한 노력 없이 삶의 질을 가볍게 끌어올려줄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시죠.